계산대 뭐예요? 자카라타 소마 계산대 뭐예요? 계산대 기아타테 에완데 기아타테 타운데 기카라타 소마 마카가타 신카센데 기카라타 소마 에완데 마카라타 벤데 Yeah, I'm a